0: 괜찮을게 그리고 또 긴 인연의 끈에 어디에 닿을진 불중 참여 끝에 서로 배워가며 많은 것을 느껴 마음 표현할 듯 항상 누적 가슴엔 잊혀지지 않겠지 눈에 남겨주고 있겠지 나의 기쁨이 너에게 행복이 된다면 고마워 98.5 2000FM
1: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일은 8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. 인구주택 총조사는 모든 가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 아직 참여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census.abs.gov.au/korean을 참조하시거나 1800-181-27번으로 전화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
0: 98.5 2000 FM.
1: 괴롭힘은 생각보다 알아채기 어렵습니다. 괴롭힘은 아이들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. 특히 온라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. 괴롭힘을 알아채고 멈추게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. Let'sstopbullying.gov.au에서 확인하세요. 캔버라 소재 호주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